0: 도쿄 어프로치 지진에어 221 다이렉트 브리프 크로스 브리프 플라이 레벨 150 패싱 플라이 레벨 162 빌리엣
1: Virginia 221 도쿄 어프로치 라메 34 라이트 스크래비아 스왕프 탱고 라이벌
0: 네, 34 라이트 스왕프 탱고 라이벌 있네요 221
1: Virginia 221 리퀴덱스 빅샘 멘텐 브라보 150
0: 리퀴어 다이렉트 빅샘 멘텐 플라이 레벨 150 있네요 221
1: Nissan 605, contact Narita Tower,
0: 118 Edison 35. 118 Edison 605, Nissan 605.

0: 예전에 원쓰리 세븐나이랑 콘트라이트 타워 범아이트 시마르 쓰리파이. 예전에 원쓰리 세븐나이랑 콘트라이트 타워 범아이트 시마르 쓰리파이.
1: 와와 에이트 다시 모 쓰리파이 아시오 원쓰리 세븐나이는.
0: 나이랑 포쓰리 나이랑 탄 라이트링 210.
2: Red heading 210 and I'm posting that up.
0: 이봐, white 4, disarm maintain 11000.
3: Maintain 11000, 이봐, 1184.

0: 경도 지금 모닝 아시아는 쿠데타는 아시아 원자로고 다이렉트리 디센딩 플라노베 180 미드니 폭
1: 아시아나 104 토키 아프로치 런웨이 16 레프트 클리어 바이어스 1 골프 아라이바오 메인테인 플라이 드라보 150
0: 러닝 아래에서 양키 러닝 16 레프트 프롬 골프 아라이바오 디센딩 메인테인 플라노베 150 아시아나 104
1: 아시아나 104 엑스펙트 아이레스 줄루 런웨이 16 레프트 아프로치
0: 엑스펙트 아이레스 줄루 러닝 16 레프트 아시아나 104

0: 아시아나 101 지상 메인틴 1800.
1: 지상 메인틴 1800 아시아나 101.
0: 오렌지 라이너 2343 right heading 320 temporary 지상 메인틴 3000.
2: Heading 320 3000 오렌지 라이너 234.
0: Air Beach 584 contact 나리타 118-35.
3: 118-35 Air Beach 584.
0: 아시아나 105 miles on body, turn left heading 190, cleared for ILS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.
1: Left heading 190, clear ILS Yankee, runway 16 left approach, 아시아나 102.
0: Japan Air 8696, required lift, Copen, disarm maintain 10,000, cancel Copen restriction.
4: Direct Copen, descend 10,000, cancel Copen restriction. 8696.

0: 공이 2704 인터셉터 RC 140 클리어드 화이트 양키 라비 16 left approach.
1: 140 clear for the ILS 16 Yankee left approach, Connie 270.
0: Japan I 696 Resting 290, descend maintain 3000.
2: Heading 290, descend 3000, Japan I 8696.
0: Range Liner 646 cancel Copen restriction.